0: 수와 남녀간 인사부터 소름을 쓰지 몸이 쓰시다고 소리였어.
1: Adoración.
2: Eres el Dios de toda gracia.
1: Júbilo.
3: Eres increíble.
1: Música urbana.